0: 거야. 방법이 세상에.
1: 헤이, 우샤?
2: 어?
1: 우샤다는 니에.
2: 아마.
1: 얘네 때릴이야. 나 비치.
2: 헤이, 예쁘리 이렇게.
1: 날라 이렇게.
2: He is my husband, Kumaran.
3: Hello.
2: 얘네 유지 프렌드, 위제일리시미.
3: Hi.
1: Hello.
3: Hello.
1: 이번에 husband, Murthy.
3: Hello.
1: 내 classmate, Usha.
3: Hello.
1: Our husband. 이다이 파야, Suresh.
2: Oh. Hi.
1: 아마, 원해 게 பசங்க?
4: 이니까.
5: 아마. 시끄러 왕가. 아야 고프랑가.
1: Hey, 이다 온 본나. 데이브 데 마드리 이르까.